0: 닭다리기로 가라하고스가 브라이트와.
1: 나야는 띵국님모 비토토란딩. 나이 마동간 땅따기.
0: 우리야, 내리그리 형, 멍후라꼬?
1: 그녀야, 그게 이또 뭐요?
2: 아, 미저 따왔나?
0: 허이, 이래 비웃다, 허이. 능고꼬 있고? 능고꼬 있고? 얘네 있고?
1: 이또 뭐요? 능고 차갈 테니?
2: 아이, 미라, 아데 첼시. 나 나라 꼭 시간 세정 와이파이 놓아. 온라인 받고 있고.
1: 이 온라인. 나는 뭔가 password 사 몽 와이파이 티토 노.
2: 오, 나 젠세. 코넥트 낫고.
0: 와이 와이 와이 에어 박도안 아래 체스. 나 가나 시야. 에어 박도안 아니야 왜 아론 가. 가코안 아니야 야하는 거 아틱 아틱 그런 막아 코넥트 세 와이파이. 아이 나이다 너랑 가온.
2: 올라 왜 막이 땅 만나 가나 띠 왜.
0: 와이.
2: 니고 토미도 가요 코 왜. 언제 저 다니냐.
0: 왜. 돌아, 돌아라! 아, 하나, 나가 소원 나. 바가 오와로리 바유타 아이.
1: 나마이 대가한 순 안사랩 디토 고리요.
2: 아,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
0: 마, 앙만티카 언덱 시모디모 바이옷.
2: 올라서 디토 런딩 바. 야, 띠고 가리나 샤. 오냐 기타 드린 노, 닥닥은 흑봉 바이옷. 거기 바건 소일로 에. 야, 띠 바.
0: 아이, 그 외래 소라 딩동 아메 리춘 만노 군도 스트레스.
2: 아슬복복이 땅리 절만 나오고 오면 되리!
0: 아, 또 어디 아이고. 아이, 또 소리 소리.
2: 이따가 오면 갔디요, 에? 다운.
1: 다운. 박중한 날랑 목베니 아픈시, 티토고리오 티토토란딩.
0: 가이.
1: 그만 마미 방아온 시다리 사가와스. 오반 아통 마다모리카.
2: 오야라! 내가 오늘 가온 시가와스 대칠시? 그릇, 그릇. 원래 이라 미사! 내가 무슨 요따는 가온?
1: 네.
0: 왜? 왜 감가?
2: 왜?
0: 왜 감가니? 왜
2: 남니?
0: 어제래 어제래 스가왓. 아무도 봤어봤 라이 첼시가 니도 셀라스카드 안난 방아마할. 그럼 권 바카는 뭐 오더 가 온사이 이몽단 온 레스토랑 바.
2: 어제 레스토랑.
1: 레스토랑 투투란딩 딜리 레스토랑.
2: 오사.
0: 아, 뭐베데이, 뭐베데이, 첼시인 사가니토, 리차우,
1: 딜리라게 리차우란.
0: 아니, 토크나 리토크니나.
1: 리차우란.
0: 리차우란.
1: 레스토랑.
0: 레스토랑. 어머, 베리아이, 나이 첼시인 사가니토, 그냥, 아하, 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
2: 맞아, 맞아,
0: 맞아,
2: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
0: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
1: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, Tito Gor, kamu tuh apa? Aron, kayo na kasimong hilana kay kuan mag magtabi taninyo maninyo kaon.